망강아 그에 나던나셔 마디야 없습니다. 다 망슈 크리신 바나이 미슈바나 주비 망슈 님에 오래 다 망강아 그에야 즉다 양 메시지 답 좀 줘. 라제 답 좀 망강아 그에다 스타프 모더임. 다 자제스겐 망강아 그에 수고스 수부 비르세 기스비 모데시낭 샤기스티네 이냐 오래라. 다 믿다 하마게 오스. 니 아나나도 어떤 요르데 말아수시는 거 넘란데도 비가오니 오래 블랑데 비게부르 어머 만강가 제밍어도 드니에 다 코리아어도 디노 채널에 코리아어도 메디니에 비 직다 시사사 비나 데드벨 치즈 소고놈 나서스 고예 수부 암지나스 샤도 메니엔 셈샤데 참 마노코 디프레스 스트레스 쇼야 다 이슈 나 스튜던트 바제나 케야 비샤마티안은 갈갈니 두냐 이르바샤 크로스야 유 크로스이메 오르베 크로스 바나니에니 어머 갈갈갈갈 갈니 두냐 이슈 바나나 카모게 힌두 나오네 칼레니 두냐 무슬림 차블란시 나게 오네 칼레니 두냐 이 추진이 샤모니 두냐 다 비자 이 시고솔로냐는 비나 슈고가 되는 릴리전 라몬니 베스가 타마진 이셔 부디스 잔딩 고소 녀드냐 아르 추 다다 뭐 잔딩에나 켄녀메 오래라 됨바 점만해 된 요인 불 오래 오든다 곧 고소 녀드냐 아 비르세 때야 지금 아주 기실아 되는 비가오냐 기실아 비낭 잉글리시 라스간 켄놈는 불 시간 맥힌 마디아 당가 시간 맥힌 어머 뭘 다 비만 마스간 야 뭐냐 되 이만 이셔 잔딩에나 크리냐 아 어머 소야다 기실아 비네메 소야 이제 만에는 그 어려라 반도는 하는데야 아 이제 또 감치 숙제 개부 플랑티용 네요 접숨로오니 접숨 온불 즉 비나 야나 베드 수이쇼야 미지 쇼르장 주바게 쌤 이제 또 트리트먼 나 야도니 도도 나스 비셔 트리트먼 야부르 다 트리트먼 나 야 만나야 답답사 도도 나 하치더니 왜 라메스 비셔 시셔도로니더니 시가 마셔도 비셔 chanting gosuni nyedo isinye chanting halam de domba halam de dono nyene ichik seta donda shugu suji silo nyena itmodo mi titi sha si pendulo me pendulo nyego chi magan yume orela ichik rang rang si libu yimbul udna sha yor de cha sungula udin no yena chakba chi halam nyungshu tongju udo daga ta ngar tapsi yor si si yago sulo mar chik halam counseling yago suwa yamena chanting yago suwa orela tapsi naga nome orela 우나 야구이나 펜더라 좀 여옵다. 이직세다 지난랑 루부샤 송 다야 고숨신데 다 차바지 텐라고이나 우든데 거라 좀니. 만르사소 임불 이지 트리트먼트 나자티다 노라이메 루부샤 오래라. 이직지 심가 나자지 망슈드 쇼야. 드브레스케 요 고마드 요 우든데 케스 여르드니니. 이직세 부디스 차블렌시냐 오체 디만 요르놈다 데시노고르. 아메리카가이나 만강 임불 이직 만강 팀불 만강 메노야의 old age homes 노메라 메 갓부낭다 시사자야불 즉소메 old age homes가 나 부디스 샤블란시 스루르나 나데 토이니 오노메 부디스나 이제 니오모 돔르데 수불 나 클래스메트 카르데 오니 니네메 오냐 다 부디스 샤블란시 부디스 찬딩 나 마간니메 이제 만네 나데 좀 이제 다다 멜레 송아네메 옴베가즈 베가즈 마베가즈 란제 삼모카데 소와 멜레 송아제 팬문니에 인지나세 남보면은 쇼들 식강 남보고 추 시간만 좀 시대 부디스 잡런스니에 비나 페퍼는 가 브리뇨 오노 미치스게야 멜레송 멜레송 아지비 튜운 담바 옴베 카 제네데 넘베르 동주도 오래라 이제 띵띵에 무슨깅 볼에 되네 메고레나스 이티야 이제 만강의 승깅 볼 멜레송 아지 당 메 갓부네 메나베 오디안 쳔만도 팬도니니 비스 어우도 쳔바나세 마디야고 메넘불 치게바나세 임쇼 통마르 빠그베 르마데 랑게 로이 타데체 샤야 르베 타와레 샤랍 춘지 구두체 다 조제 랑 루샤 스템 차야 이제 거라솔라이나 우동어도 삼로 통숨네 야 랑 루샤 우든 차파 무노야야 우동어도 삼로 통나 셈샤 기쁨 무노라 쇼이나 우드스노 모토나에 그르듬 다 나다제 랑 루샤 셈 차오 야메나 랑 루메노이네 랑 미션 마티 루샤 즉다 셈 차야 다 고 라줄라 우든 다 내가 독자라 예주 우든 기부문으로 쇼이나 상로 우든 것도 통었습니다. 통말이냐 나다지 박베르 마데 루 박바 놈에 버려라. 박바치 피자티 내가티 우든 것도 놓이나 우티티티에 상로 통 아니야 겁니다. 그림바냐 피자티 내가티 놈에 랑게 로이 타데체이나 셈내가 상로 통야 피자 박바치 문호야 쉬인원거다 대 상로 통나 딱 가야 돼 동일로 소유디 카드라 돼 동일매 오래 단나 셈 차수고지 문호정의 임용 그런게 로이 타대체는 셈나가 삼로동에 오마가의 오퍼레이션 야에 매니도 매시 오래라 우등하라 야메 되기면

0: 내가 수에 삼나 통하니 샤양 르베 다와레 셔럽 춘지 고두체 샤양 라응도 리부 레멘고도 다 가제이 노이네 샤 브레베리 샤제나 수야 르베 노메라 르베네 샤네 수수 조야 이직 삼나 통하니 삼나 통나 다 다다 나체 베나랑 라스 데르제모네 셈 차수고 노이나 다 다다 우동도 수쇼오지 나 차고지 무노쇼뇨뇨 셔럽 춘지 고두체 춘지 고두체 춘년나 춘자 디나셔녀도 마오래라 어서 셔럽 그 춘냐고이나 아슬리라 어머가야 수주주 맞면어야야 심 셔럽 베주통야 오래라 셔럽년나 비스듬 베주통야 수수주뇨 다 이직 수부제다 르벌 하소 오놈에 르벌 티샤나 수쇼서로 메오래라 르벌 남자 예제네 강기 바르도 따자신 딜라 닝부치 유시 당얘기네 딱버리지 르벌 남자 수수주뇨 르벌 남자 예와체 예와체년나 수수야 강기 바르도 따 고트르마 삼노통야 이제랑 레멘세제 다 삼노통 아니 없다 레멘다 오래
1: 랑이 능시 다다 남들레리마 게세 친포 시블하시 제나무 춘주 친포 친모 툴고 텐진 귤메 림부체 시몬 킷가 귤이야 드라시나무 산나움볼 랑이나우 짓무두야 노고노 투제 Lingache Monpulerim Godam, Namdar Lirima, Sanansa Langino Dambache, Deshik Namdar Lirim Chitus Medium Web Kilohertz Catching Ethnicality Meter Ganning Cablechiniska, Uz Akashwani, Tawangimbur Langitamunoptik Tuze Langitinkarma Kalichidi Huni Desh Chilungitong Kaligrolog Chindangapak Derek Kaliti Boy Gallo Nitong Ganning Kaini Chiksum Namlo metalok tawangapak chesnis reza nimimbur langina da tesik nechui khachan chobanang koncho sangisi shusu sannang sa langina otona sanek nechui thi sannang sa geji yoga dujin theng chingnema jomling chiung deuche galwa changyang gecho high altitude stadium tawangkaye dagewe yak sungsi yongbur Dining Lok Yoga Jodan Chit Yoga for Healthy Aging Himbur Deshik Ut Duchin Chit Tawang Zongdek Ayush Society Si Tawang Zongdek Tsingkyong Indian Army Ning Tawang Tsemolekung Bak Laro Nangtar Koti Naumbur Deshik Yoga Session Chit Patanjali Yog Gom Chokpak Tawang Kung Chokcho Ning Yoga Gergan Kushab Kaluram Nerasi Kotinangbur Deshut Kapka Kundrin Tsova Arunachal Pradesh Shunk Sotakhang Pining Lagzo Lonchin Kushab Nyato Dukam Himbur Shyan Koche Pangabaka Tejukak MLA Ning Ngadi Arunachal Shunk Tretin Lonchink Lobdunpa Dr. Mohesh Chai Tawang MLA Kushab Nangitsring Zongponcham Namgil Angmo 190 Mountain Brigade Kak Commander Brigadier Pupal Singh Kitphel Block Kak ZPM Kushab Tenzin Munpa Tawang Block Kak ZPM Cham Sonam Nurzin Arunachal Khadi Ning Village Industries Port Kak Chairman Kushab Malingombo Chhoirik Lekhung Vice Chairman Kushab Sangi Chhoidup Ning Ngadi Arunachal Pradesh Kakchukyop Lunchin Kushab Pema Khandulak Yum Cham Tsirindrema Lange Basiye Nyomju Long Nangumbur Utkap Ka Tawang Zongdek Shunk Lekhung Bak Ponga Lange Mamik Ponga Lapta Gergan Lange NCC Cadets Panchayat Member Lange Gendun Lange Loptu Ning Zongdek Mimang Mang Siye Nyomju Long Nangbur Geji Yoga Dujin Kapka Koche Langebasi Nangdanga Ngatank Simkham Ning Luikham Kitp Ning Mitsichit Namda Ryuk Toka Duyink Lekamoto Yoga Ye Yakosu Gede Mimbur Langebasi Nangdanga Yoga Chit Kyagar Kekapka Panur Hinum Matsatu Uchit Mitse Namda Di Ryuk Toka Kyagar Si Zomlingsha Bisu Kaining Nenma Kachandi Himbur Shukta Deshik Ut Duichinka Nyomjulongan Changmasi Duigin Yoga Yayuk Gongfeltongyuk Ichik Luisim Kamkit

라고 최기 잡아 미소 최기 잡아 소니 최기 잡아 소나 라세 중라 소니 대 베네 지구 속 말 들자면은 좀 저버셔죠 문이 출래람나 나와 담제 소니 차디 예바 세세 세기 들제 남바니 차디 예바 세제 오기 두고 남바니 차디 예예메 버 얼그름 멜랑샤니 샵터 치라 시시 치자리 거바니 샵터 나라 시지 남게 늘 부시와니 다섯메 들자면은 측디우 베네 지금 진라에 남는 이드미노 타미나 칭아당 세당 용서세 킹거스 뭐 베네 지 창생디 또티니니 예답이나 창생 지시미나 비나 또부터 통해 삼은 영어 대자문은 엄지 리디 예리론에 셀로직 롱 리디 이런 리론에 벌로직 롱이